0: see what I mean. Those special effects were made here. Technical Art Studio Cell. Now remember, these are just props. Hwang Hyo-kyun is the company founder, one of the best in the business.
1: I've seen people in better shape.
0: Don't say I didn't warn you.
1: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or the secret that Korea was able to catch up so quickly with this kind of specialty field? It's very difficult work.
2: 한국 사람들이 되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거를 좀 많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라는 게 어느 정도 해놓고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잘 안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또 해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
0: Hwang's team has worked on hundreds of Korean films and dramas. I got the chance to work with him too on my Amazon series, Butterfly.
2: 그 특수분량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그 아무리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협업이 잘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네. 제일 장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1: But how does it make you feel though that the world is coming to Korea now?
2: 몇 년 전만 해도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들었던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1: I hope so.
2: 머리 조심하세요.
1: Wow. And it looks so good. Looks good. Should I just wear this? Alas, poor York. Ah, this is 저녁 식사?
3: 오늘 저녁 식사로.
2: Steak.
1: Right. Drumstick. Now we're getting scary. How many heads do you think you've actually made? Like severed heads?
2: 잘린 머리를 한 그래도 한 2, 300개는 만들어 보지 않았을까요?
1: 와우.
2: 네. 요즘은 이제 화질도 좋아지고 이제 관객들이 수준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잘 표현이 잘 안 되면 가짜 같은데?
1: True.
2: 저 현실이랑은 안 맞는데?
1: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studio.
0: Zombie films often feature searing critiques of social inequity and the government. Like the thriller trilogy, Seoul Station, Train to Busan, and Peninsula. All by one of Korea's most famous directors, Yeon Sang-ho. A master of making physical terror from psychological pain. So it's a little jarring to meet this king of darkness here in a quiet comic book store. In southern Seoul.
4: 뭐 저는 만화를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 사실은 만화책이 굉장히 많은 이런 데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오랜만에 오거든요 사실.
1: It feels like you're very comfortable in this kind of store.
0: Comic books and webtoons are a big part of Korean culture. It's called 만화.
4: 저도 사실은 영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차마 못하고
1: 네.
4: 만화가가 돼볼까? 혹은 애니메이션을 해볼까? 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0: Turns out he liked writing, and he was good at it. So he worked with other animators to bring his stories to life.
1: They have one of yours here too. Hellbound was based on a 만화.
4: 맞아요. 네. Hellbound가 어디 있으려나? H7도
1: 있네.
4: wow, okay. H7.
1: H7. A, B, C. 아니, 다른 방이에요?
4: 중계적인가 보네. 네. H면.
5: 전쪽에 있어.
4: 여기 있네. 여기 있네.
1: 신기하네.
4: 이게 이제 뭐죠?
1: 와우. Messi?
0: We find three of Yun's comic books here. All of which he's directed as films or series now on Netflix.
1: Chiyo.
0: Including Hellbound from 2021.
4: Revelation
0: from 2025. A kidnapper and a ghost.

0: heart of the Korean Wave. Scenes like this, from the drama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have melted the hearts of millions across the world. It was written by Kim Eun-suk. We're in Ikseondong, one of the oldest neighborhoods in Seoul, famous for its hanoks, traditional Korean houses converted to cafes, and one of the city's many backdrops for filming K-dramas.
1: Wow, 여기 사람 봐. 네.
0: Kim is an industry legend with over a dozen TV series to her name. Blockbusters like Descendants of the Sun.
2: 여기요?
1: 새로운 걸 찾는 건 늘 진짜 고통스러운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찾으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3: So you must have a very creative mind.
1: Yes.
3: Mm-hmm. Do you think about how you are an ambassador of Korean culture when you write a drama because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see it now?
1: 그렇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그러려고 합니다. 가장 큰 그 처음에는 이제 훌륭한 배우들을 뽑아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고
3: Oh, really?
1: Yeah, really. 그래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그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mm-hmm. 하고요.
3: 네.
1: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욕.
3: 욕? Oh, yeah, that's true. That's
1: 정말 true. 정말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불량한 말이 안 예쁜 말이
3: 네.
1: 외국에서 유행된다고 들어서
3: 네.
1: 재밌었어요.
3: Oh, interesting.
1: 혹시 아나요?
3: I do, but I don't think I can say them on TV. Your personality is so bright and charming and funny. I had no idea, but of course you should be this way because it's in your writing.
1: 제가 귓속말로 더 가르쳐드리고
3: 싶어요. I learned a lot already. 네.
0: That razor-sharp wit and bright humor come across in Kim's writing. Even in her darkest dramas, one of which is ironically called Mr. Sunshine, a period piece about the fight for Korean independence in the early 1900s. Good writing often draws inspiration from history, age-old symbols and mythology, too. Our first stories.
1: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3: 네. 네.
1: 한국인들은 태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태몽 아세요?
3: No. 태몽?
1: 태몽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나 아빠나 그 가족이 이 아이에 대한 신화적인 꿈을 꿉니다. 보통 호랑이 이러면 아, 용맹한 네. 남자아이일 거야.
3: 네,
1: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의 태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화를 가지고 이미 태어납니다. 후손들은 제사를 지내서 그 조상을 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신화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그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요즘 태몽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태몽 많아요.
0: The popularity of K-drama stories has been translating to audiences outside of Korea since the mid-1990s. With hits like Winter Sonata and What is Love, in places like the U.S.,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Kim's show The Glory was in the top 10 most watched Netflix series with over 600 million hours of viewing in 2023. All of that in just three decades. And unlike Hollywood, taking a more modest approach to love on screen, mirroring Korea's societal views, more of a slow burn.
3: What is the secret to a good love story?
1: 어떤 그 신념을 가진 남자인가, 어떤 신념을 가진 여자인가, 그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역경을 헤치고 뭐 희생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지만 결국에 마지막 신에서 키스를 하기까지의 여정. 그걸 재밌게 새롭게 잘 쓰면 됩니다.
3: Only a kiss. Korean dramas are very innocent that way. Even holding hands is a big deal, right? So if you kiss, that's the happy ending.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주문할게요.
1: 네네.
0: 그리고요, 그 생맥주 있나봐요.
1: 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Let me tell you a story.